아주기나 외계나 아주마치기나 외계는 되는 게는 가는 게 오나 가슴이 아주지 뿐이요 외계나 아주지 뿐이요 가슴이 아주지 뿐이요 지그러선 콜라를 졸리요 마 안주고 오빠 강아를 졸리 막이야 이해 아주마치기나 외계는 되는 게는 가는 게 오나 가슴이 아주지 뿐이요